0: 또 뭐래.
1: 폴리아 FM.
0: 아, 내김. 네 시리가에. Vou contar tudo, hein? Vou contar. Assim, eu tô no quintal, ó.